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 보이며

0: 솔직히 말해 음악 같은 건 가능성은 밖에 나 안 되니까 가사 쓰고 기타 치는 거는 믿어 없고
1: 다 별거 없는 거잖아.

Can you feel the vibe? Happy, happy, we stay alive.

어쩌면 너에겐 흔해 빠진 사랑이겠지. 그치만 나에겐 흉터로 남은 네 나지막한 마지막 말, 마지못한 마지막 표정, 애써 미소 짓지 마. 마지막까지도 이기적이야 내가 좋던 말.

다시 혼자인 걸 알고 나면 마치 기다리고 있던 너처럼 problems I know I know 짐을 덜고 싶지 않은 당신 그럼 난 말을 줄이며 하고 싶은 얘기를 뒤로 미루고 어느샌가 관심이 없어

Hey girl, this is my confession. I think I'm falling in love.

헤어졌어도 시간이 흘러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도 내 기억 속에 추억만

0: 속에서.
1: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연휴를 끝내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,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. 8시를 출발해서 10시까지 기분 좋은 음악들로 함께합니다. 그냥 사람들만.

오늘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는 시간 가져봅니다.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합장미님께서 신청난 다녀가셨네요. 안녕하세요 수님, 좋은 아침입니다.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이번 주부터는 주말에 바쁘겠어요. 이번 토요일은 아이 서울예대 실기시험이라 안산에도 가야 합니다. 여튼 잘 들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난 다녀가셨네요. 고3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이제 바쁘고 예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서울예대라고 하면 좀 괜찮은 대학교 같은데 자식 농사 잘 지으신 것 같기도 하고, 무튼 토요일 잘 다녀오시고요.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할 테니까 나중에 꼭 결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곡으로 세 곡 주셨습니다. 종호의 사랑한 만큼, 필연의 사랑의 계절, 두에스의 마주치가 될까. 세 곡 함께합니다.

네, 팽사마님의 신청곡입니다. 안녕하세요, 교수님. 3일의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? 저는 어제 당직 날이라 당직 서고 퇴근길입니다. 연휴 뒤 후유증 없이 교수님 포함 모든 하늘호수의 식구분들 오늘 잘 버텨내셨으면 합니다. 방송 감사 잘 듣겠습니다.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. 팽사마님을 알고 지내면서 야간 당직 서고 아침에 퇴근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너무나 피곤하실 텐데 조심히 퇴근하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청해 주신 곡 세 곡 모두 다 전합니다.

연휴 잘 보내고 오셨나요? 이제 크리스마스 전까지 연휴가 없네요.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. 연말까지 화이팅입니다.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다녀가셨네요. 제가 아마 저번 주 방송하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연휴가 없어서 직장인 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조금 아쉬울 것 같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제 두 달을 지 죽은 듯이 일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요.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 잔잔한 곡으로 세 곡 오늘은 주셨네요. 세 곡 모두 다 제가 전해드립니다.

예, 신정연의 정인엄마님 다녀가셨네요. 우석빠 안녕하세요. 공휴일과 주말 잘 보냈는지요? 저는 좋지 않은 아침입니다. 요즘 아들이 야경증이 시작되어서요. 얕은 잠을 자서 아들이 자주 깹니다. 돌 전후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지만 죽을 맛입니다. 며칠 전에는 한 시간에 한 번 꼴로 깨기도 했어요. 결국 저는 못 잤습니다.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요?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한 주 첫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, 오늘도 아자아자 잘 들을게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네요. 정리 엄마는 위대하다. 위대하니까 잘 이겨내실 거고, 남의 아이도 아니고 자기 아이니까 무조건 이겨내야만 합니다. 몸은 조금 힘들지만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 웃으면서 기분 좋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댄스와 발라드를 섞어서 세 곡 주셨네요. 세 곡 모두 다 함께합니다.